0: 하다.
1: 깔짐발 고토테라 하하 고이팅원 고이팅
2: 페리 레벨
1: 페리 레벨 에코레 마비아라 와타히
2: 카레 헤타마리 고노
1: 코테 투어 오테 호타 카네 에미히아나 키테 치마네 테나 코토 안네 코토
2: 테나 코토
1: 하이 포가 누이 헤와야 타테 하네 카네 추타토 오 부터가 테 카리
3: 치마
1: 쿠요 테라이 호마 코테 호타 카네 오푸쿠 호헤 테나 코토 이마 타키 코테 치마나 코이야 이라오 키아 코토 nga mahi aua haka tone metere o maori ke kaha ki te kōrero e huama ka mutu I rongo hoki koutou I te katakata I roto I amatou nā reira e hikama pō marie pō rorau
4: te tūmatoa I te tūtahi ne
2: ka koutou